0: 이 봄.
1: 예?
0: 근데 아야 남자 그런 거 꼬지 우리 땅. 페 아침 말이라 어떻게 이 파리쿠르야.
1: 그간스
0: 나빠냐 나 파리쿠르 인지라 이번에 구타인지.
1: 예 타인지 뭐 아메리카.
0: 이 워싱턴 어 말이 한.
1: 워싱턴이 왔다냐 그리코리.
0: 에.
1: 마페노 로카코쇼 컨트롤이 인지.
0: 너무 많이 구차한가 이 쯔쯔바스.
1: 하리 여기 뭐 그때 치라이 모스.
0: 에고나 분이 작아 보고 그렇게 말. 알아 코메도 이만한 체이 못과이.
1: 아예 왜 좀 있어 코스.
0: 에
1: 아예 왜 그럼 있어 코스 뭐 그렇지
0: 이래. 에고 나가 순이지 작아 보고. 알아 코메도 이만한 체이 못과이. 파리쿠로 아 파리쿠로 바링 아 바링 코 보이 코자해.
1: 파리쿠로 이제 누르게 뭐 비우리 뭐 비우스.
0: 와르 아 아호 아탄지 우구헤모.
1: 아야.
0: 아 아야 얼굴에 와서 말이 뭐 파리쿠로 아가리 뭐 스타일.
1: 저기 또 해라 하노 왜 나고. 샤쿠타냐가 그토라니리자 노이
0: 아호나 코레야 마스타지 에 혼나 하피 아르고 파리쿠리 타니리라
1: 아 파리쿠르 파리쿠르 노르젠도 르과웨
0: 에 우르젠도 르과웨 가츠아리 아텐션
1: 샤쿠르 헤자바노 에라쿠이
0: 우르젠도 르과웨
1: 샤쿠르 헤자바노
0: 우 우르젠도 르과웨 고 비피테 바니랍죠 가츠라이 가츠라리야 비피테 돌아가 가라가 토지캄 비피테 바니랍죠 베리아
1: 투치리만드샤 따라코와 가라가 토쿠모코노 야미네미메스
0: 에
1: 아야 에 아리코 닝고 테야 소리코 라타카 조만즈 바니즈 아소쿠
0: 에 치라자마
1: 페잔자 코나리아
0: 베리아 아메리카나 가라가 사프란소 타냐 우스트레 카마리아 무사무 기르 바타냐 쿠무지니샤 자 코나니 치비 Simeze nk'ikiza yego yongo cyanje.
1: Umunsi nakubikora ntabwo nabiganira kuri mikoro.
0: Eh.
1: Ariko umunsi nagutesta izo kora atakaje umuntu.
0: Ni vuba.
1: Ni kinene nabagira ndi Kigali.
0: Ah, kandi Kigali amaze imyaka 7.
1: Ingiyo nyine se bikuba 2010.
0: No monana.
1: Eh, siyo ninga.
0: Bene myinshi. Hafi 10. No monana.
1: No monana. Munani. Aho nyango byabaye nka 19 nyina. Kandi mbere ya Covid.
0: Uterekamo.
1: Nzakora amabara kabisa.
0: Wateretsemo.
1: Yone ntago nari mbizi je.
0: Mugashamba se mu nzu.
1: Umuntu namamaga okay, umuntu niba nabo umuntu yaranshutse. Nina vuye mu kazi twavanye mu kazi twarakoranaga.
0: Eh,
1: mva mu kazi.
0: 2018. Na 19.
1: Eh gutse.
0: Wakoraga hano ngo nyine.
1: Oya.
0: Eh.
1: Nina nagore mu media, mu bya marketing.
0: Mu commissionaire.
1: Ni nkabwo. Twa ari website twashakiraga abantu baza kwamamaza. Website twa ngo ni icyo yitwaga Esoko. Eh, Esoko.
0: Esoko eh.
1: Nyabone nini bindi meze nka y'umunsi ndiba ibyako. Naje kumenya makuru ko muniganya twakoreraga yigurishije. Ariko nakonaga no mukuru kabisa mukuru mbona nyine tutangana
0: arakubura ati tereka mu wumbe ubwo nyunyu katana kona ari atwe manzu tumara tuwe kona ite ah faransa mana ya desha na simbuza na vane mi
1: kule mundi baradi barikora nta kinayi gukora
0: wa mbere ni baradi barikora wa kabiri ni Osman Dembele
1: ba Dembele amuretse akero barikora nitwa ndere bya mukuremo
0: Ona paragwe yabihoreye ngumwe mutugomeze twirukanke to. Barasha ayo nkumpira ngo nzego nabo dumuye.
1: Kini ya Barcelona mumaze.
0: Oya.
1: Kini ya Barcelona sha.
0: Eh.
1: Ahuko kini ya Barcelona. Aya. Ahuko itko pa mekonazi cha numu. Dembele kwa kontrari ya biranga. Uga kwa mchuga gati. Atanse kwa Gomez. Auteme fafwa. Miguel Amino Miguel arrêta nga sasa na insizo aragusiga insizo insizo nga data
0: Kira nengaria
1: Kokora gamiki gari hait
0: Eh
1: Na ha ha
0: Mungu chetu nya gamino ngwinesa Tano ni tano
1: Oh ya
0: Eh
1: Kiche jena mutine jenye Sko na mutine
0: jenye Ino mchetu rafti nga gamino ngwine
1: Ili mkucha zafti nga tarani Ngeri mizacu 19 gutyo
0: ariko atari umubyeyi
1: Oya.
2: Arde